헝가리 행진곡은 단독으로 자주 연주가 되는데요. 트럼펫의 팡파르, 그 뒤를 따른 힘찬 행진의 리듬, 헝가리 초원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발걸음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이 강렬한 행진곡으로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베를리오즈의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 오프스 24 가운데 헝가리 행진곡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원래 헝가리의 전통 행진곡이었던 이 선율은 베를리오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극음악으로 옮기면서 파우스트가 헝가리 평원을 지나는 장면에 삽입했습니다. 실은 원작 희곡에는 전혀 없는 장면임에도 이 베를리오즈 특유의 화려한 관현악법으로 재탄생된 이 행진곡이 오히려 독립된 연주의 레퍼토리로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죠.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여섯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이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와 또 인상주의 작품들을 만나볼 텐데요. 베를리오즈, 말러,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드뷔시, 에릭 사티, 라벨까지 오늘 두 시간도 풍성한 음악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작!

베를리오스의 가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자 여인. 바리톤 토마스 샘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토마스 무어의 아일랜드시에 곡을 붙인 이 초기 가곡집에서 젊은 베를리오즈는 훗날 만개할 극적인 색채감의 씨앗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그 베를리오즈의 음악에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소박한 포크송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또 화성 지는 곳곳에 베를리오즈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런 멜로디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구스타프 말러의 리케르트 시에 의한 다섯 개의 가곡 가운데 Liebst du um Schönheit,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리케르트 시에 곡을 붙인 다섯 곡의 가곡집 중 한 곡인데요. 말러가 자신의 아내 알마에게 헌정한 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태양을 사랑하라로 시작하는 이 가사에 말러는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담은 선율을 붙였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화려함을 걷어낸 말러 특유의 내밀하고 서정적인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을 메초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의 노래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말러의 류케르트 시에 의한 다섯 개의 가곡 가운데 Liebst du Unschönheit,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이라는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의 노래와 사이먼 레트리지아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말러의 곡 하나 더 드릴게요. 말러 하면 뭐 이 곡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아름다운 슬로우 무브먼트 4악장 아다지에토. 이 곡이 하프랑 현악기만으로 연주되어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스트링 무브먼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말러가 알마에게 보낸 무언의 사랑의 편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지휘자 윌람 맹헬베르흐는 말러가 이 곡을 통해 알마에게 청혼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죠.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삽입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요. 우리나라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도 이 음악을 쓰면서 또 국내 팬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절제된 편성 안에 담긴 그 갈망과 그리움의 정서로 오늘까지 깊은 울림을 전하는데요. 이 곡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좋지만 이렇게 흐린 날, 어두운 날 들으면은 참 마음이 깊게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가라앉음이 아니라 정말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뭔가 저는 이렇게 새롭게 리셋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곡이 좋은 영향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작곡가는 라흐마니노프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대 사람이에요. 듣기에는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이 당시에 다른 작곡가들은 이미 현대 작곡 기법으로 작곡을 했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후기 낭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라흐마니노프의 이 곡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더없이 낭만적인 작품입니다. 원래는 가사 없이 오직 모음 하나로만 노래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작곡되었는데 워낙에 아름다운 멜로디여서 이 곡을 뭐 첼로나 뭐 트럼펫 다른 여러 악기들이 또 커버해서 연주를 했죠. 오늘은 원곡인 보컬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 그리고 알렉산드르 빌루마니스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 알렉산드르 빌루마니스가 주연한 라트비아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흔히들 이 성악곡들이 가사가 있어서 그 노래하는 내용을 더 직접적으로 알고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감동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없을 때 아만으로 더 큰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또 라흐마니노프 하면 역시 피아노 곡이죠. 피아니스트, 워낙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본인이. 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은 총 4개가 있는데요,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진 않았지만 피아노 협주곡 형태로 작곡된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 하나 또 있습니다. 피아노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인데요. 워낙에 이 파가니니 카프리스 24개 혹은 또 파가니니의 다른 멜로디들은 후대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어서 뭐 리스트도 그렇고 브람스도 그렇고 이 파가니니의 멜로디를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든지 모티브로 한 그런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썼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역시 이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피아노 협주곡 형태의 곡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라고 붙였습니다. 주제와 변주곡인데 그 가운데 18변주곡 안단테 칸타빌레는 어떻게 그 주제에서 이 변주곡이 나왔을까, 정말 라흐마니노프의 천재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변주곡을 미카일 플라트네프의 피아노 그리고 리베로 페스에게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의 현 랩소디 작번호 43 가운데 제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리보르페스에 기주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기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자, 오늘 1부 끝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 1악장 준비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뭐 피아니스트들에게는 평생에 걸친 어떤 숙제이자 태산 같은 존재죠. 뭐 규모로 보나 난이도로 보나 정말 최고봉인 곡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어렵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 완벽하기 위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화가 안 나요. 내가 해내야지라는 그런 도전 정신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 곡을 정말 또 멋지게 연주한 연주자 마르타 아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이 곡을 더더욱 뜨겁게 연주하는 연주자죠. 아르치의 피아노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드뷔시의 가곡 보수아 아름다운 저녁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장 이브 티보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폴 부크제이 씨의 곡을 붙인 이 초기 가곡에서 젊은 드뷔시는 이미 훗날 인상주의라고 불리게 될 자신만의 색채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고 몽환적이죠. 이 멜로디 자체가.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과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관조하는 이 시에 드뷔시는 너무나 딱 떨어지는 그런 흐릿한 윤곽선으로 그려낸 수채화 같은 그런 화성을 입혔습니다. 정말 천재들이에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여섯 번째 날 2부는 인상주의 음악들과 함께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안토니오 멘데스가 주연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의 협연으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데파야의 삼각모자 모음곡 등을 들려주죠.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송지원의 바이올린 리사이트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포레, 생상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이자이의 시곡 엘레지 등을 연주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입니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전막 초연 15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라인의 황금, 발퀴르, 시크프리드, 신들의 황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소프라노 이명주, 바리톤 김기훈 등의 성악가들과 아드리앙 페리슝이 주연한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장진 감독의 정통 심리 2인극 덴포스가 옳았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천재 프로파일러와 연쇄살인 용의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다뤘죠. 배우 박건형, 이현우가 함께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예스24 스테이지 3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드뷔시의 작품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졌다고도 할 수 있는 곡인데요. 이 폴 베를렌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선율선 그리고 화성 진행을 따르기보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달빛의 색채와 그 분위기 자체를 몽환적으로 그려내고자 한 곡인데요. 인상주의 음악이 지향하는 미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을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뿌띠 스위트 가운데 두 번째 곡입니다. 원래는 이 곡이 피아노 4핸즈로 작곡이 되었는데요. 훗날 관현악곡으로 편곡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편곡했습니다. 이 모음곡은 베를렌의 시집 우아한 축제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곡인 행렬은 마치 축제의 행렬이 지나가는 듯한 경쾌하고 화려한 색채감을 관현악 편성 특유의 다채로운 음색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쫑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뿌띠스위트 가운데 두 번째 곡 행렬 장 마르티농이 주연은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 작곡가는 에릭 사티입니다. 역시 프랑스 작곡가인데요. 가구음악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시했던 에릭 사티가 파리의 카바레를 위해서 쓴 왈츠풍의 샹송이에요. 진지한 예술음악과 대중적인 카페뮤직의 경계를 허문 이 곡은 소박하고 나른한 멜로디 안에 사티 특유의 위트 또 감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에릭 사티의 주트부 나는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테너 요시카즈 메라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주트브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메라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여섯 번째 날 인상주의 음악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어지는 곡 역시 마찬가지로 에릭 사티의 곡입니다. 짐노패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이 곡이 정말 미니멀해서 얼핏 듣기에는 진짜 요즘 시대 노래 같아요. 요즘 시대 작곡된 그런 뭐 네오클래식이나 뉴에이지 음악 같기도 하고요. 정말 미니멀리즘.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음악이니까 얼마나 앞서갔다고 보면 될까요? 이 고대 그리스의 나체 청년들의 축제를 뜻하는 제목. 사실은 딱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이 제목을 거기서 가져왔다고 추정할 뿐 사실 새로 만들어낸 신종어예요. 짐노패디. 사티만이 알고 있겠죠. 정확한 뜻은. 어쨌든 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단순한 화성이 느리게 반복되면서 참 그 몽환적인 정적감으로 오히려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사티의 짐노패디 1번을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1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작곡가는 라벨, 모리스 라벨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프렌치 인상주의로 계속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 정점에 다다릅니다. 라벨의 물의 유희, 리스트의 초절기교 피아노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작곡되었습니다. 이 곡은 제목 그대로 분수와 시냇물, 폭포 등 물들의 다채로운 표정을 피아노 건반에 그려냅니다. 화려한 아르페지오와 트릴이 끊임없이 반짝이면서 흘러가는데요. 라벨의 두비시와 함께 인상주의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곡을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모리스 라벨의 물의 유희, 파스칼 로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피아노가 마치 오케스트라가 없이 혼자 연주하는 솔로곡처럼 긴 프레이즈를 조용히 노래합니다. 라벨 스스로도 완성하기까지 마디 하나하나에 극도로 공을 들였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곡했다고 하는데 이 긴 피아노 솔로 뒤에 플룻이 정말 환상적으로 들어오죠. 싹 얹어지면서 C샵 음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전율이 돋습니다. 고전적인 우아함과 인상주의적인 색채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악장인데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마르타 아르헤르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 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마르타 아레리체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0: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은 라벨의 볼레로, 샤를 디뚜아가 주연은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단 하나의 리듬과 단 하나의 선율이 15분에 걸쳐서 반복되면서도 매번 다른 악기로 채색되면서 서서히 거대한 오케스트라 전체로 확장되어가는 이 곡은 정말 천재적인 관현악법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피아날레 부모대서는 그 오랜 반복 끝에 마침내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압도적인 사운드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마지막 날인 오늘, 베를리오즈의 힘찬 행진으로 시작해서 말러와 라흐마니노프의 깊은 서정을 지나 드뷔시와 에릭 사티, 또 라벨이 그려낸 빛과 색채의 세계까지 함께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클래식 음악으로 떠난 시간여행 마음껏 즐기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2: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세상이 된 후 세상 참 편해졌다 싶을 때가 많죠? 생성형 AI가 생긴 후로는 더 그렇습니다. 궁금한 걸 물으면 뭐든지 바로 알려주고 깔끔하게 요약까지 해주고요. 요즘은 여행 계획도 AI에게 묻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경주 여행 2박 3일 일정으로 짜죠. 한마디만 해도 맛집부터 동선까지 제법 근사한 일정이 뚝딱 생성되곤 하죠. 모르긴 몰라도 요즘 애들은 여름방학 숙제도 AI가 도와줄 것 같네요.

하지만 가끔은 아날로그 세상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다 같이 지도를 보며 왁자지껄 길을 찾던 재미, 그러다가 길을 잃은 곳에서 뜻밖의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러브레터의 후지 이츠키가 독서카드 뒤에 남긴 그림이 먼 훗날 또 다른 이츠키에게 첫사랑의 러브레터로 동착한 것처럼 그리움이 숙성되는 그 시간도 그립고요. 8월의 첫날이에요. 빈칸 하나쯤 내어두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열어봅니다. 토요일 첫 곡은요,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중에서 앤디 윌리엄스, A Summer Place.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참 다정하다, 사랑스럽다 하는 두 곡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메인 테마. 앞서 들은 곡은 여러분 참 많이 좋아하고 청해 주시는 곡이에요. 라스트 콘서트 생미셸. 청해 주신 분은요, 런너님. 라스트 콘서트 아련한 시간의 기억을 소환하는 곡이라고. 9908님 힝. 너무 슬프고 아름다웠던 영화 라스트 콘서트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고 울컥하네요 하셨습니다. 너무 저 같았어요. 9908님 저힝 이렇게 잘하거든요. F여서 하나 없었다가 허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시작할 때 뭐 AI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안 할

서구 세상이 그리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에 알맞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 저는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AI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저 진짜 잘 활용하거든요. 진짜 진짜 진짜. 대본 볼 때도 AI랑 같이 보면 참 좋아요. 근데 그때 문득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대본을 너무 바빠서 분석할 시간이 없을 때그 친구 작가가 너무 잘 분석해 주길래 걔한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면서 제 분석 능력이 진짜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아, 이 분야는 친구가 잘하는구나 하면서 걔한테 계속 분석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연기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연기 선생님께 의존하고 하면서 제가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나이가 먹어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에게 빌려온 지식은 빌려온 거지 내게 될수 없다라고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접해도 걔가 내건 아니구나. 그런 거를 또 이번에 막 스피치 수업하면서 필사를 많이 해보는 게 좋다. 또 하고 또한번 알게 된 단어 같은 경우는 꼭 따로 메모장에 적어서 적은 다음에 한 번쯤 실생활에 사용해 보는 게 좋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랬더니 정말 제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사용해 봤던 그 단어들은 제법 제게 돼서 끊임없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몇개 되지 않는 그 단어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 기억을 꼭 나누어 드리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잃지 마세요. 자신을. AI는 도움일 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치오카님, 드디어 왔어요, 강짱 언니. 조금은 늦었지만 천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강디 목소리를 매일 듣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신청곡은 처음 첫 회에 들은 벤 이킹의 스탠바이 미 청해봅니다. 영화 스탠바이 미도 제 인생 영화예요. 저랑 비슷한 나이에 내 소년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너무 좋아요. 강디 2000일, 3000일 쭉 함께해요. 또 올게요. 항상 밥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청취자분이신데요. 한국어가 그 매년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아주 대견합니다. 이어서 여성판 스탠바이 미로 불리는 영화죠. 나우 앤벤 중에서 들을게요. 잭슨 5의 I want you back.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지라이더 중에서 스테픈 울프의 Born to be Wild,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이 아르고 중에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술탄스 오브 스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좀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매미가 어찌나 우렁차게 울어대던지요. 여름이 무르익어 가는가 봅니다. 찜통 더위는 언제쯤 끝날까요? 그래도 이 시간 체험이 있어 견뎌봅니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7761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오롯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 더위 함께 이겨내 보아요. 여름이 무르익어 가는 걸 보니 가을도 곧 오겠죠. 그나저나 매미가 이렇게 우렁차게 울어대잖아요. 궁금하지 않나요? 뭐라고 하는 건지. 가끔씩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하는 걸까? 이왕 AI도 있고 발달된 기...

쟤네 말도 좀 들렸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일 끝나고 요새 늦게 들어오면 고양이가 한호흡 딱 쉬고 아 이러거든요. 그것도 무슨 단어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애처로운 소리이긴 한데. 5528님, 언니, 어제 생일이라 가족끼리 강릉 놀러 왔습니다. 아침에 조식 먹고, 바다 가서 모래놀이 하고, 수영놀이 하고, 체크아웃 하러 잠시 호텔 들어와서 듣고 있어요. 남편한테도 운전하면서 들으라고 추천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무슨, 이렇게까지. 마치 가족여행 갔는데 애인하고, 영상통화하듯이 이렇게 저희 라디오를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번엔 영화 약속으로 큰 사랑을 받은 곡이죠. 제시카의 굿바이. 꽃방 창가에서 애경님, 신혜숙님, 하나미코님 청해주셨는데요. 이어서 3734님, 체험 천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저도 항상 함께 할게요. 제 마음뿐 아니라 청취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곡을 신청해볼까 합니다. 영화 보디가드. 오, 휘트니스턴의 런투 유. 저희가 최영음의 보디가드가 되어드릴게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죠? 영화 행운을 돌려줘 중에서 맥플라이, All About You.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세미의 어드벤처 중에서 브루노 마스, Count on Me였습니다. 최강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0: 너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너무법인 폐 1544-7575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이

0: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투게더 중에서 스파이스 걸스 투 비컴 원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또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부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달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이번 달에는 가고 싶었던 거기 꼭 가본다. 계절마다 그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특히 지금은 본격적인 휴가철. 아 진짜 어디론가 훌쩍 떠나야겠다. 바람 같은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툭 치고 지나갈 때 있으신가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뜻일 거예요. 누구누구 챙기는 휴가 말고 내 숨을, 내 기분을 챙기는 여유가 어쩌면 우리의 가슴 한구석을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 아닐까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숨과 쉼이 편안한 토요일이길 바랍니다. 8월의 첫날 시원하게 열어볼게요.

신화 으쌰으쌰로 8월 1일 예, 시작되었습니다. 뭐 여행이든 뭘 하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 혼자 오롯이 집중해 보고 싶잖아요. 혼자 보고 싶은 영화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전 이게 최고더라고요. 7656님, 2283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혼자 가평 와서 듣고 있어요. 고즈넉하게 혼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군가와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혼자신가요? 아니에요. 나 옆에 있잖아.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파란 첫사랑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 0616님, 부모님 댁 와서 콩국물 만들고 있어요. 콩국수 좋아하시는 아버지 해드리려고요. 음악도 너무 좋네요. 곧 만날 친한 언니에게도 한 병 주려고요.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 좋아하죠. 여름에 또 콩국물 국수로 드시기도 하지만 그냥 거기 얼음 동동 띄워서 마시기만 해도 너무 좋은 음료죠. 2733님, 29살 쌍둥이 아들들이 통마늘을 닦아줬어요. 고맙네. 고마워. 요리에 마늘 좀 많이 넣어달라 해서 그럼 너네가 까라고 했더니 닦아주네요. 대견하다. 집안일 잘해야 결혼해서도 이쁨 받는 남편 된다. 이것도 또 옛날 얘기예요. 요즘 반대로 남자들이 음식이랑 집안일을 더 잘하고 여자들이 못해가지고 또 이게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항상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찰방

활발하게 서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504님이 신청하신 아이유 울랄라 세션 애타는 마음 소녀시대 힘내

뱃살이 뚠뚠님이 신청하신 빅마마 브레이크어웨이 거미 기억상실 들으셨어요. 5877님 주말 근무라 출근해서 지금 도시락 먹으며 들어요. 집에서 먹던 잔멸치볶음, 꽈리고추볶음, 총각무, 김치콩나물국 쌓아서 먹고 있는데요. 이따 저녁은 남편한테 제가 좋아하는 냉면 먹으러 가자 하려고요. 좋죠 좋죠. 근데 원래 잔멸치와 꽈리고추는 하나의 반찬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제 친구는 보니까 꽈리를 너무 눅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따로 볶아가지고 따로 보관한 다음에 먹을 때 섞어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멸치도 눅진해지지 않고 꽈리고추도 색 변하잖아요. 그거 없이 초록으로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볶는 따로 우리는 다 때려놓고 막 끼리고 막 하잖아요. 1379님 창고형 마트 왔는데 주차장이 그 줄이 포기하고 급선회합니다. 전 잘했다고 봐요. 저도 못 기다려. 아우 막 그 끝없는 주차장 겨우 들어갔어. 근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 또 계산할 때 거기서 또 6.25 동란은 동란도 아니야. 진짜 그 길, 요즘에도 길다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생겼을 때 몇 번 갔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돌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구경만 하고 아 저런 물건이 있구만 이러고 돌아오고 아휴 그래서 혼자 평냉 먹으러 가려고요. 그래요. 언제 좀 한가한가 그런 거 에이 그런 일은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뭐 웬일인지 월요일 오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가면 다 같이 그 생각하고 다 같이 몰려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승아 아빠님이 신청하신 피노키오 다시 만난 너에게 모자이크 자유시대의 015B 김태우 아주 오래된 연인들

0: stop the beat.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8: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857님의 신청곡 김나영 봄내음보다 너를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4: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님이 신청하신 DJ DOC 해변으로 가요. 학교 당직 중입니다. 화단에 물을 1시간 정도 주고 나니 땀 범벅. 아, 학교 화단이니까 1시간 걸릴만 하다. 이곳은 그 유명한 포프리카. 아, 이름 다 자기 동네가 제일 덥다며 다 지었네. 파주는 파프리카라 그러고 포항은 포프리카라 그래요. 대프리카가 한번 하니까는 다. 그럼 얘 목프리카도 할래 그러면. 목동. 응? 2시간 후에 퇴근인데 바다에 풍덩. 그럼 바람이죠. 왜냐고요? 전 6학년 8반.

0: 이라 용기가 없네요. 무슨 소리세요? 8학년 6반도 해수욕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생각만큼 시원하지 않을걸요? 수온이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자연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마이 스타일 카라 스텝 시스타 나 혼자 들으셨어요. 혼자만 보고 말지 1638님이

이 기어코 이 옛날 일집 때에 귀신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눈 한쪽은 안 보여요. 그 저기 네가 좋아 이거는 될 것도 아니 거기는 얼굴 반만 가렸지. 나는 끝까지 가렸다고요. 50 지나 잘 다니던 회사 퇴사하고 동네 조그만 맥주집 오픈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길거리에 사람 없어요. 그래도 이제 한달차 햇병아리 구멍가게니 파이팅 해야겠죠? 영상을 왜그 99년도 거왜 들었어요? 이수영 아이 빌리브 부르는 그 귀신 머리하고 화장 떡 칠해갖고 피디님이 이거 나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이때 지금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어마어마한 화장으로. 근데 이때 화장은 답이 없어요. 정말 어여쁘신 뭐 심은아 씨, 뭐 이영애 씨 이때 화장한 거 보면 화장이 왜 저렇게 얼룩덜룩하지? 진짜 얼룩덜룩. 그리고 긁으면 다 긁혀 나올 만큼 두꺼운 그 화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물광이니 뭐 그런 화장이 없고 다 똑같은 파운데이션을 너도 나도 똑같이 발랐던 때라. 예, 얼굴이 매우 예뻐도 안 되는데 그저 그런 애가 이랬으니 얼마나. 어머니 어머니 0529님의 신청곡 플라이 투더 스카이 씨 오브 러브 패닉 내 낡은 서랍 속에 바다.

조장혁 러브송 장나라 나도 여자랍니다. 짬보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6776님이 다들 휴가 가긴 갔네요. 동네에 작은 카페 하는데 정말 한산해요. 지루해던 차에 우리 남편 꽃을 빨간 고무통에 한가득 안고 왔네요. 개구쟁이에요. 처제 준다고 한 통 더 들고 배달하러 갔어요. 우리 신랑 참 귀엽죠. 더위가 아주 달콤해지는 하루입니다. 꽃다발이 아니에요, 이게?

빨간 장미랑 핑크 장미랑 막 섞여 있어요. 장미 엄청 많아요. 이거 돈 주고 산 거나 이만큼이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본인이 기르신 거겠지? 이야,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이쁘긴 하네요, 진짜로. 근데 한송이 씨만 따로 봐도 얘네 굉장히 생생한 것이 아름다운 세상님, 음악 선곡이 어쩜 제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고 뭐랄까 옛 추억 하나씩 끄집어낸 노래들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운전하면서 언니 말솜 씨에 웃곤 했는데 지금 알바하면서 들어요. 손님들도 와 음악 좋다. 이거 언제적 노래야? 언제적 노래긴 옛날 옛적 노래죠. 근데 그 카페나 이런 곳에는 이렇게 적당한 소리로 틀어놓으면 제가 말하는 거는 잘 안 들리고 음악 소리만 저희가 뭐 두 곡, 세 곡씩 연달아 트니까 카페 음악으로도 아주 좋아요. 간혹 제가 이제 소리 한 번씩 지를 때는 조금 저기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어떡해. 이제는 제가 멘트 하는 거에 중독된 분들은 그거 없으면 또 난리가 나니까 멘트가 싫으신 분들은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볼륨 조절하시면은 그러시면 되겠어요. 박보검 매일 그대와 미도와 파라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오늘 끝곡 4483님이 신청하신 리쌍 발레리노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처음엔 별로였던 노래도 계속 들으면 좋아지고 낯선 브랜드도 계속 보면 기억에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인 접촉만으로도 호감이 커지는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 이미지, 음악을 반복해서 접촉하면 그 대상을 더 친숙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이죠. 자, 많은 분들도 커피 쿠폰과 WWW 처음 들으셨을 때는 이상하고 괴상했지만 자꾸 들으니까 지금은 많이 친숙하고 사랑스럽게 들릴걸요.

0: 2026년 8월 1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한동준의 팬팝스 첫 곡은 로자나 토토의 노래 팬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이 알턴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 건강검진 받고 왔거든요.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비수면 위내시경 했는데 위하고 구강은 아주 깨끗하대요. 다행입니다. 안 받으셨으면 꼭 받으세요. 그러셨습니다. 아, 그래요. 건강검진은 참 무슨 문제가 없어도 받아야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 손주 바보님이 좋은 노래 더위 식히는 노래 부탁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이 그럼요. 더위를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음악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실시간 신청곡 실시간 사연 받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켄드 스페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곡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알래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Donna Summer의 Bad Girls, Anita Ward의 노래 Ring My Bell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6748번으로 재래시장 안에 있는 화장품 매장입니다. 아, 불볕 날씨에 시장에 나오신 고객들도 좀 지쳐 보이네요. 저는 시원한 냉수한 컵 건네드립니다. 음악과 함께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다행입니다. 음악이 있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면 시원한 음악 들으시면서 더위를 좀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포토그래퍼님이 오늘 여권 사진 찍으러 온 손님에게 한동준의 FM 팝송 홍보했어요. 잘했죠? 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CBS FM은 입에서 입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가지고 대단한 뭐 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악들이 그냥 하루 종일 흘러나오는,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꿈님이 주식도 오르고 남편도 출장 갔고 오늘은 해피데이 그러셨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자,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스테판 비숍의 It Might Be You 그리고 버티 긴스의 카사블랑카 두 곡입니다.

FR Dave the Girl에서 보니엠의 바하마 마마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생각쟁이님이 오늘 선곡 좋으네요. 오늘만 좋아요? 아유, 매일 좋죠. 왜냐고요?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이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이니까 다 좋을 수밖에 없죠. 햇살님이 아 역시 늘 언제나 신나요 그러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신나셔야죠. FM 팝스 들으시면 신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황금 배려님이 아 바하마마마 이 곡 듣고 팠는데 어쩜 이렇게 텔레파시 방송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이쁜이님이 오늘 메뉴가 뭐예요? 아직 식사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이른 아침 어르신 문 열고 들어오시네요. 떡만둣국이에요. 매 주말마다 조리봉사 하는데 만나게 준비해서 배식 마치고 마무리 잘 하고 집에 오니까 매미들이 합창하네요.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조리봉사 하시고 그러니까 저 매미 소리도 좀 행복하게 들리죠. 자, 온누리님이 헐 간절히 듣고 싶던 노래가 나오니 기도응답이라도 받은 듯 아침 프로에 신청하려다가

못했는데 감사 또 감사. 더위 잘 이길 수 있을 듯 그러셨어요. 와, 온누리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영화 Bodyguard의 수록곡이죠. 제임스 잉그램의 I Don't Have the Heart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0: Sleep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Best Sleep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Best Sleep.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2: 소화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3: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이형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기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4722번으로 신청하신 곡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It's Now or Never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To Love You More. 셀린 디온의 노래.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죠. 수한테크 그 힘내자님이 가창력 굿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가창력 하면 셀린 디온이죠. 베로니 님이 간만에 차 두고 지하철 타고 방송 듣고 있으니까 꼭 미지의 세계로 여행 가는 것 같아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이 참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좀 더워서 그렇지. 저도 오늘 버스 타고 갔는데 땀 좀 흘렸어요. 밥 누나 75님이 전남 광주입니다. 34도예요. 화훼단지 가서 이쁜이들 몇 개 데려와서 지금 분갈이 중 음악과 함께 힐링입니다. 그러셨어요. 그 이쁜이들이 아주 잘 자랄 겁니다. FM 팝스와 함께 하시면요. 아, 이분 등산 가셨네. 7408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도봉산 정상 포대능선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창학 씨가 보내주셨어요. 멋지십니다. 아, 이 더운 진짜 무더위에 등산이라. 하긴 뭐 등산 가서 어차피 흘릴 땀을 등산 가서 흘리시면 건강에도 좋고 괜찮죠. 자, 2부에도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들과 사연들 배달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가하의 The Sun Always Shines on TV, 듀란 듀란의 A View to a Kill, 웸의 Freedom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하루 나이틀님이 시원한 소나기라도 내리면 좋겠어요. 도심에도 시골 논밭에도 촉촉하게 적셔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되질 않아요. 등산 가신 분들 많으시네요. 어, 한라산. 한라산에다가 여기 또 어디예요? 와. 아니 오늘 같은 날 진짜 하여튼 조심하세요. 너무 더운데 진짜. 등산 가셔가지고 땀 많이 한 흠뻑 흘리실 것 같아요. 8178번으로 한라산 갔다 오시고 5298번으로 수리산 슬기봉에서 태을봉 가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5357번으로는 지금 또 자전거 타셔. 야 대단하십니다. 참 하여튼.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이슬라 그랜트의 Only Yesterday, 나나무스크리의 Even Now.

애니멀스의 노래 House of the Rising Sun에 이어서 Rolling Stones의 Painted Black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대학생 때 유행했던 팝송인데 지금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House of the Rising Sun 세보야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세월연가님이 강원도 횡성으로 휴가 왔는데 여기는 너무 시원하네요. 일행분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음악 감상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횡성은 시원하군요. 그래도 와 부럽습니다. 뭐 조이스님이 어제 이사했는데 인터넷 이전이 좀 늦어져갖고 월요일에야 설치 가능하다 그러네요. 다행히 레인보우 앱이 있어서 음악 들으면서 와이프하고 짐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운데 다들 몸 잘 챙기세요 하셨어요. 노래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토니 브렉스톤의 Breathe Again, 마돈나의 Take a Bow.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8: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연주곡입니다. 폴 모리아의 악단의 연주 Serenade to Summertim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애인처럼 내 멋진 8월 반갑다. 무리 없이 와주어 고맙다. 윤보영 시인이 쓴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생각해보면 새로운 달이 찾아온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무더위에 지치기도 했고 이런저런 걱정도 있었지만 또 무사히 한 달을 건너왔으니까요. 8월의 첫날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좋습니다. 8월을 애인처럼 반기면서 이번 달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기대 하나쯤 품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 였어요. 8월의 첫날 기분 좋은 토요일. 오늘도 가요 속으로 2시간 편안한 음악들과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조성모 너의 곁으로 윤원아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김범수의 나타나 감상하셨습니다. 야, 8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덥지만 그래도 시원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6508번, 두 달 전부터 단체 PT를 힘들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달력에 칭찬 스티커를 한 장씩 붙이는데 스티커가 늘어날수록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셨어요. 아, 이 뜨거운 여름 운동으로 이겨내시네요. 야, 이거 참 좋은데요. 멋진 계획 잘 실행하고 계십니다. 6508님. 그리고 8월이 됐다고 도매시장도 다 여름 옷들을 정리하고 가을 상품을 내놓는가 봐요. 오늘도 도매시장 가서 잔뜩 옷을 해왔는데 손님이 안 오네요. 아, 5787번으로 주셨는데 옷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요즘 보니까 이 대형 의류 매장의 일부는 벌써 가을 옷들을 이렇게 다 디스플레이해 놨던데요. 야, 이 더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봅니다. 이런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자, 12월에 크리스마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더위를 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8월의 크리스마스로 감상하시죠. 한석규 씨의 목소리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7323번으로 신청하신 이선희 씨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날의 추억을 한 페이지 넘기셨습니까?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9247번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초등학생 손녀가요. 곧 생일인데 네잎크로바를 받고 싶다고 해서요. 동네 공원을 2시간 헤맨 끝에 3개를 찾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요. 오늘 선물했습니다. 야, 이 2시간 정도 찾으면 3개나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 야, 이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가득했나 봐요. 대단하세요. 날도 더운데. 자, 그리고요. 3439님. 오랜 우울증을 극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트레킹 밴드에 가입했습니다. 열심히 전국을 누비며 걷고 있습니다. 저희 우걸 밴드 분들께 힘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은 뭐 우울증 따위는 다 이겨내신 거죠? 잘하셨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우걸 밴드 분들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78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마치 모든 우울증을 극복하신 3439님을 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광조 즐거운 인생이에요.

김명희 씨가 신청하신 이재영의 유혹이었습니다. 시원한 리듬의 곡들 감상하셨어요. 5509번으로 온 사연입니다. 성수동 나들이 갔네요. 점심 먹고 팝업 스토어 10군데쯤 방문했어요.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들러보면 체험도 되고 또 선물 받는 게 어찌나 좋던지 재밌었어요. 아, 선물도 막 받으셨어요? 요즘 아주 핫한 곳 다녀오셨네요. 좋은 시간 보내신 거 맞죠? 가끔씩 이렇게 시내 나들이 한번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윤수영 씨, 20살 아들과 영화를 봤는데요. 무서운 장면에서 무섭다고 팔짱을 꼈더니 공감을 못해주네요. 조용히 해야 한다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으악 했는데, 아, 왜...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 왜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아드님과의 극장 데이트 오늘이 나중에 많이 기억나실 듯합니다. 이미숙 씨의 노래예요. 뜨거운 안녕 김경희 씨가 신청하셨고요. 서울 패밀리 내일이 찾아와도 두 곡 감상하시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박명수 바다의 왕자. 이 노래는 민지연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참 쉽다 데이 백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은요, 김정민 씨의 시원한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바닷가에서 1415번으로 신청하셨는데요.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어디서나 쉽고

0: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멀티탭.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윤수일 아름다워 427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덥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들 그림들이 펼쳐져 있긴 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장혜리 씨의 노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손준남 씨가 신청하셨고요. 7940번으로 예전에 운전할 때는 제 차가 음악 감상실이었어요. 아름다운 길 골라다니면서 노래 참 많이 들었죠 하시면서 민혜경 씨의 노래를 정해주셨습니다. 누구의 노래일까 이 노래 골라서 들려드렸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2288번 고추 수확하는 날이라 손녀를 데리고 텃밭에 왔어요.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손녀가 신기해합니다. 아, 할아버지를 따라서 잘 도와주네요. 콧등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땀. 야, 요런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하셨네요. 기특하네요. 덥다고 투덜대지도 않고 예쁜 손녀랑 오늘 시원한 저녁 식사

또 하셔야죠. 9509번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친구들과 4일 여행 마치고 집 도착. 주전골, 하조대, 비선댓길, 대승폭포 다 좋지만 집에 와서 가요 속으로 들으며 포근히 안겨 있으니 너무 좋아요. 내 집이 천국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집이 최고고요. 그 다음 다녀오신 곳들이 좋은 거죠. 맞죠. 예.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헤이 헤이 헤이.

신영원 씨의 노래 유리벽, 김말숙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적 하늘을 달리다 032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9397번으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선곡 죽이네요. 고맙습니다. 저희 가게 손님들이 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요. 참고로 여기 송우리 영화 복권방입니다 하셨습니다. 송우리면은 저기 경기도 포천에 있는 거 맞죠? 함께하고 계신 손님들 그리고 우리 사장님 9397님 모두 행복하십시오. 최은희 씨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덥거든요. 방금 남편이 오더니 아니 왜 이렇게 덥게 있냐고 에어컨을 켜놓고 또 운동 나갔어요. 남편 오면 더워요. 어쩔까요? 혼자 있으면 안 더운데 남편이 오면 덥다. 이거 어쩌죠? 어쩔까요? 하셨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저는 차분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조화문 같은 하늘 아래.

이덕진 씨의 노래 내가 아는 한 가지. 야, 이 노래 나왔을 때 참 좋아했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3586번으로요.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못 쉬고 일하지만 차 한잔하면서 음악 듣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되면 너무 행복해요. 매미 소리도 음악처럼 들리네요. 힘드실 텐데 모든 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어요. 기운 내십시오. 이상남 씨, 구미 금오산에 올랐습니다. 더위와 싸우며 올라간 나, 칭찬합니다. 간간이 부는 바람이 너무 고맙네요. 이제 음악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볼게요. 지금 산 위에 계신 거네요, 이상남 씨. 하하, 대단하세요.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이렇게 해내고 계십니다. 건강하신 이상남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꾸러기들의 노래예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윤태규 마이웨이. 이 노래는 9024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 시간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가요 속으로 끝곡입니다.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이에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 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 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라디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든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가 재미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재미가 없어도 우리는 그 틈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해요. 웃기려 들면 먼저 웃고 요만큼 놀랄 일도 더 크게 놀라고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겠지 저러는 애는 다 의도가 있겠지 하면서요.

그게 오늘 내가 좀 즐겨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8월의 첫날입니다. 8월도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살면 어떨까요? 잔재미와 숨은 뜻까지 내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이트하우스 패밀리 하이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어관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건 돈을 들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매몰 비용은 이미 써버려서 되돌릴 수 없는 돈, 시간, 노력 같은 걸 말하는데요. 내가 돈을 들인 것에 대해서 기억코 그에 합당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공짜로 보는 영화보다 돈 내고 보는 걸 사람들은 더 즐긴대요. 8월은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금 같은 시간이죠. 즐기려는 마음, 잔재미, 숨은 뜻까지 찾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공을 들여서 열심히 살 8월.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한번 살아볼까요? 8월의 첫날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0.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베이시티 롤러스 I only want to be with you 들으셨어요. 아바의 맘마미아 앞서서 전해드린 노래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 서머 나이츠는 안도연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7800님이신데요. 음악회 보러 가는 길에 저녁 스케치를 듣습니다. 주말에는 사실 듣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음악회 가는 길에 온전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는 혼자서도 모든 걸 잘하는 제가 좀 신기하기도 하답니다. 영화, 연극, 음악회, 혼밥, 혼카페까지요. 혼자 여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 또한 도전해볼 거예요 하셨는데 오롯이 나의 힘으로 해내는 것들이 늘어나면 자신감이 생기죠. 내 삶을 내 자신이 주도하는 느낌. 좋을 거예요. 아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6839님은 한 주 열심히 일하고 매주 주말이면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제천에 있는 전원주택에 가서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피로도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자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너무 여유롭고 좋습니다 하셨거든요.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서 주말에만 와서 쉴 수 있는 집이 따로 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장소가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생활 모드가 따라서 전환되는 시스템 너무나

좋습니다. 자,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무인보로 오시면 됩니다. 홍윤정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 이어서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슨 도노반이 함께합니다. Especially for you.

로드 스튜어트, 스팅, 브라이언 아담스가 함께 불렀습니다. All for Love. 이 노래는 지니1004님께서 신청하셨고요.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김동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5818님이세요. 토요일 야간 근무 들어가는 길입니다. 1년간 긴 야간 근무 잘 마치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토요일에 야간 근무를 그러면 1년간 하신 거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의 특성상 조근, 후근, 석근, 야근 이런 조별 근무를 가진 직업이 있죠. 저도 그런 직업군 중에 한 명이라서 너무나 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조가 되더라도 사실 나름의 일의 고충이 있게 마련인데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근무 형태에도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911님은 구순 엄마의 잦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눈물로 여러 날 보내다가 결국은 저희 집으로 엄마 모시고 지낸 지 벌써 두 달이 다가오네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엄마랑 함께하는 하루하루 소중히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행복해 봅니다. 우리가 나만 잘 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아빠, 엄마도 잘 살고 언니, 동생도 잘 살고 자식들도 잘 살아야 행복해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구순 엄마가 내 곁에서 행복해하시면 그거 보면서 따라서 행복해지시는 3911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들을 거고요. 3012님 청해 주신 노래 샤키라입니다. Whenever, Wherever.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0: 그럴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도로시님 청해주신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

0: 성향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0: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국의 바로 앞에 삽니다 하셨거든요. 바로 앞이면은 저희 방송국 좌우로 옆 건물들 있거든요. 아니면 뒷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이면은 사실 오목공원인데 오목공원 건너자마자도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무튼 요 중에 하나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스튜디오에 앉으면은 아마 보이는 건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좀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더더욱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세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메인보우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아의 스노우맨으로 2부를 열었습니다. 방송국 바로 근처에서 삽니다. 더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배전기술사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는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벤헤일린의 점프는 캔디핑님께 전해드렸고요.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는 루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저녁 운동할 때 들으니까 운동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늘 평안님이신데 맞아요. 운동할 때 저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항상 시간 순삭하게 하는 음악이 진짜 필요한 시간이죠. 뒷산에 등산을 했는데 저녁 스케치가 제 발걸음을 신들린 듯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혈관질환으로 모질게 마음먹고 다이어트 한 지 두 달 반 지났거든요. 5.4kg 감량하고 피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좋아하는 것들과 이별해서 서글펐는데 건강을 얻게 되네요.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시면서 권보영님이시거든요. 깨끗한 피와 건강. 이별 뒤에 더 좋은 것 얻게 되셔서 진짜 다행입니다. 욜로님 청해 주신 Take That의 Back For Good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이존의 No Matter What 그리고 나탈린 블루이아의 Tone 보내드립니다.

오늘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남편의 환갑 축하 이벤트를 해주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의 최애 프로인 저녁 스케치에서 축하해 주시면 남편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보, 60년 수고했고 79지를 향해 같이 가봅시다. 옆에서 항상 같이 할게요. 라고 온누리라는 닉네임으로 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응원드립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조지 벤슨의 노래 보내드렸고요. 위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는 섬집 아이라는 닉네임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여행 와서 이동 중에 듣고 있습니다. 지루함을 달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몽골이에요. 몽골에 4박 5일 왔다가 북경으로 이동 중입니다. 차로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7269님. 몽골의 밤은 좀 시원하긴 했겠는데요. 즐겁게 안전하게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윈디박이라는 닉네임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 국경을 넘어가면서 용신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그쪽의 자연환경이 너무나 근사하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부럽습니다. 나중에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마이크 부블레와 넬리 퍼타도가 함께 부르는 콴도 2664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들을 거고요. 시라노라는 닉네임으로 청해 주신 핑크마티니입니다. 헤이 유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타짜요.
2: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타짜요. 관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8365님이세요. 우리 딸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문자 남깁니다. 신청곡은 오아시스 곡으로 부탁해요. 딸이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하셨어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축하곡으로 청해주셨던 오아시스 노래 중에서 Don't Look Back in Anger 남기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지연 PD 그리고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리스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누워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고 놀아도 괜찮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누구 눈치 안 보는 그런 주말이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휴가 삼아 먼 길 떠나지 않아도 그냥 더운 대로 땀도 좀 흘리고 북적이면 북적이는 대로 짜증도 약간만 내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또한 최고의 휴식이고 피서가 아니겠습니까? 잘 오셨어요. 재촉, 타박, 잔소리 없는 시간. 이곳은 여러분의 최고의 오아시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0: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이재훈이 함께했습니다. 오아시스 가사 들어보셨어요? 넌 나의 파도고 넌 나의 나무고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 죽어요. 남들은 더워서 모두 피서 떠나고 휴가 떠나는데 자기들끼리 둘이 남아서 도시에 남아서 사랑하지요. 아유 참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그야말로 그게 오아시스죠. 그늘이 그리웠던 오늘이 아닐까요? 정말 쉬어도 되고 놀아도 되고 볼륨을 높여도 되고 그렇게 마음대로 뭘 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아마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 어떤 냉기보다 시원한 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더워서 모두가 뾰족뾰족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그래 쉬자 놀자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오늘도 10시까지 함께 하시죠.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주저하지 마시고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평택에서 사연 주셨군요. 평택도 덥죠. 9849번으로 무척 덥습니다. 하정숙 님이 아 어릴 때요. 구루마에 싣고 다니던 수박 생각나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고 수박을 파셨거든요. 그걸 사다가 설탕 넣고 사이다 넣고 숟가락으로 막 퍼먹었어요. 수박 반뚝 잘라가지고 그거 자체가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잘 익었나 어떻게 익었나 싶어서 삼각형으로 수박 그 귀퉁이를 이렇게 잘라서 그거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뚜껑을 탁 닫아갖고 주곤 했잖아요. 아이 그때가 생각나네요. 할아버지와 수박 강산의 노래 청해 주셨고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우리 연숙님 그리고 효숙님 청해 주셨습니다. 양희은의 노래였죠. 쉬어도 괜찮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 집 남자는 아이도 아닌데 뭐 없어? 뭐 없어? 아니 뭐 없어란 말을 이렇게 달고 살아요. 먹을 거 없어? 뭐 남은 거 없어? 뭐 재밌는 거 없어? 저도 주말이에요. 쉬고 싶어요, 현주님. 그래요. 어떡하죠? 제가 음악으로나마 위로해 드릴 게 없네요. 6817번으로 해 주셨는데 모바일 쿠폰과 함께 네. 쿠폰 없어?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청해 주신 음악 준비할게요. 그리고 누님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길래요. 쉬어도 된다는 말 그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쁩니다. 그러시구나. 3554번으로 우리님께 거기에다가 모바일 쿠폰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청해 주신 곡 이문세 고은이가 노래합니다. 이별 이야기.

무려 11명을 이끌고 휴가 다녀온 가장이자 대장입니다. 식당도 예약 안 되고 커피숍도 나눠서 앉아야 하고 맞벌이 동생 대신에 조카들 책임진다고 했다가 아주 몸살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4136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의 노래 들으면서 위로가 되셨습니까? 그래도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 멋진 가장이세요. 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신님 0262번으로 백미현 신현대가 노래한 난 바람 넌 눈물, 또 고창식님 최수영님 아유 처음 신청곡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이 노래는 진짜 여름이 아니면 언제 들을까 싶어요. 그쵸? 이별이야기 이문세 고은이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렌트를 하셨어요. 일주일 렌트해서 숙박이 아닌 차박 예정입니다. 차가 좋아서 차가 막혀도 어디든 못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9145번으로 렌트한 차 안에서 방송 들으시네요. 청해 주신 곡 박정수입니다.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0: 민수님, 정자님 청해 주신 동물은 너를 사랑하겠어. 또 7743번으로 태연의 사계 청해 주셨고 박정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파로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쇼리 실라!

격주로 집에 가는 가장입니다. 휴가도 집사람이 애들만 데리고 다녀왔어요. 그냥 현주님께 하소연하면 위로해 주실 것 같아서요 하셨는데 당연히 위로드려야죠. 모바일 쿠폰과 함께 청해 주신 신중현과 뮤직파워 아름다운 강산 전해드리면서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200번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우리.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은화님, 석강님 청해 주신 김광석의 음성으로 들었죠. 원래 여러 포크 가수가 불렀는데 오늘은 김광석의 음성으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다른 가수들이 불렀을 때마다 이 가사가 많이 달랐어요. 근데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원래 밥 딜런의 곡이죠.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예,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번안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5369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가게 문 닫고 저도 어디든 떠나고 싶어요. 아이고 저런, 오늘 저희 상가에 문 닫고 휴가 중이라고 써붙인 집이 다섯 군데나 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래도 오늘 꿋꿋하게 잘 지키셨죠? 그래도 짧게나마 휴가를 다녀올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네요. 그 전에 시원하게 아아라도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까지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점. 이젠 랜드가든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전영록 형님 젊었을 때 영화 아이돌 1, 2, 3 세 편을 다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하고 이상원 님이. 진짜 우리 전영록 배우이자 가수이자 라이터, 그러니까 작사 작곡가이자 정말 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애심 현섭 님도 듣고 싶다 하셨고, 순신 님 가슴이 울컥해요. 그리고 제주 산도님, 그리고 1019번으로 아니 현주님, 부모가 무슨 죄인입니까? 애들 방학했다고 셋이나 우리 집에 맡겨놓고 지들 둘은 일본 여행 갔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놀아주고 아주 이 더위에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남편한테 눈치가 보여요 하고. 아니 남편과 나의 같은 자식 아닌가요? 어떡해요. 뭐 죄인은 아니더라도 손주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또 행복하시죠.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아셨대요? 래퍼 원투와 서인영이 노래했습니다. 못된 여자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따라 이 노래 들어봐라 하고.

그리고 최은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와, 임주빈 님이 지난번에 우리 청실홍실 전해드려서 거기에 또 힘을 입으신 것 같아요. 정은이의 노래 꽃동네 새동네 정해주셨습니다.

와, 세부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수영복 입고 노출 좀 하고 있습니다. 9862번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조성모 너의 곁으로, 또 라이너스의 연. 정말 음악만 전주만 들어도 시원했어요. 송기창님 4178번으로, 또 혜수님이 위일청의 애모, 그리고 정훈이 꽃동네 새동네. 아우, 너무 앳된 목소리죠. 잘 들었습니다. 기타 배우고 드럼 치고 이젠 색소폰까지 하겠다네요. 오, 남편이 색소폰을 한 가지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0331번으로 남편을 위해서 딕패밀리 작별 정해주셨어요.

0: 주말에만 방송을 들으시는군요. 8671번으로 청해 주신 여수 밤바다 버스커 버스커 신재창님도 청해 주셨고 박성신 한 번만 더 황원태님 또 딕패밀리 작별 세 곡의 음악 들으셨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대학이 하면
1: 하하임.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이버대학교.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뱉죠. 싱크
5: 뱉죠. 싱크.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요즘 파도 소리 정말 원도 한도 없이 듣는 것 같아요. 썰물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한수님, 조정희님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상대가 달라붙어서 생기는 현상이죠. 이럴 때는 해결 방법이 간단하죠. 그저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기분 곧 거치고 앞은 다시 선명하게 보입니다. 8월의 첫날이었어요. 새로운 달이 시작됐지만 무더위 앞에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새 달을 맞는 설렘조차 조금 흐릿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달라진 시간의 온도에 적응하는 중이라 생각하고 싶어요. 당장 모든 걸 선명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월의 풍경도 천천히 제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SES 꿈을 모아서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던 실내에서 실외로 나갔을 때 안경이나 선글라스에 김이 많이 서리곤 하죠. 하지만 뭐 이건 시간이 지나면 말끔하게 거칠 것들입니다. 오늘이 8월의 첫날이어서 산뜻하게 시작하고 싶었지만 무더위에 피로에 좋지 않은 컨디션 때문에 조금은 흐릿한 하루였다면 이건 역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도 적응하다 보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때가 꼭 올 테니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여행 스케치의 운명, 김현철, 이소라, 그대 안에 블루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0702님, 처가 막내 고모부 고희연에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곳 많아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추첨 이벤트에서는 고급 비누 세트를 받고 삼행시 이벤트에서는 3등을 해서 상금도 받았습니다. 허디는 뷔페에서 최애 음식이 어떤 건가요? 갑자기요? 다 골고루 잘 먹는데, 요즘에는 해산물 쪽? 이런 거 좋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상금, 상품 알뜰하게 잘 챙겨 오셨네요. 축하드리고, 고모부님도 축하드립니다. 소니아 플라워님은 가끔 꽃집에서 밤에 작업을 하는데요. 꿈 들으면서 하면 꽃다발이 더 예쁘게 만들어져요. 항상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말씀 너무 예쁘게 하시네요. 꿈 들으면서 하면 꽃이 더 예쁘게 만들어진다. 아, 제 마음에도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하더라. 기쁨이를 찾은 슬픔이님은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오늘도 단지 앞 산책하며 듣는데요. 오후에 외출하기 전 다투고 나간 딸을 기다리며 적어봅니다. 사춘기 딸이라 요즘 많이 예민하거든요. 참지 못한 아빠를 원망하는 건 아닌지, 도착하면 잘 들어왔니 하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 주려고요. 마음고생에 힘든 하루네요. 그래도 꾸몸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4112번으로 보내셨네요. 오랜만에 친정에 왔습니다. 대학 때부터 기숙사 생활, 자취 생활, 그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따로 나와 산 지도 꽤 지났는데 제 방은 여전히 그대로 있네요. 책장에 꽂혀있는 책 몇 권을 챙겨가려고 보다가 고등학생 때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시험 망한 날에는 인생 끝났다고 쓰여 있고 짝사랑하던 남자애도 나를 좋아할까 고민하던 순간들이 거기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피식 웃음밖에 안 나는 일들인데 그때는 왜 온 세상을 잃은 것만 같던지 그때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야, 너 어른 돼서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어깨 펴. 그러게요. 먼 훗날에 나도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신청하셨던 노래 유승범의 질투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장동건 너에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9234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주말에 몰아서 하려고 밀어둔 빨래를 돌리는데 세탁기 돌아가는 탈수 소리가 오늘따라 멍하니 듣기가 좋네요. 꾸물의 음악 소리랑도 잘 어울리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세탁기를 보고 있으니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도 같이 식어나가는 기분이에요. 한때 참 열심히 듣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생각나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더 원의 I Do 보내드립니다.

정원의 I Do 그리고 강우진의 Love까지 두 곡 전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쏘르실라!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이에요. 0795번으로 정해주셨네요. 이수영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롯이 저만의 시간인 지금 잠깐이지만 참 좋습니다. 7192번으로 보내셨네요. 오늘도 오늘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안입니다. 평일에는 평일에 할 일, 주말에는 주말에 할 일이 가득이네요. 몇 곡의 노래로도 위안이 된다는 게 고마운 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 맘 같은 음악들 감사해요. 네, 저도 고맙습니다. 이 노래도 마음에 드셨으면 하네요. 류의 노래였습니다. My Memory. 꿈과 음악 사이의 이 부문을 열어봤습니다.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대

0: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Good Music Station. CBS FM.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

김연우,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김윤아의 Going Home이었습니다. CBS FM 알게 되고 듣기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청취자입니다. 제가 선곡한 것처럼 너무 좋네요. 자주 놀러 올게요. 4401님 반갑습니다. 오래오래 만나요. 네. 9428번으로는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은 사람. 그 사람과 천일이 된 날입니다. 각자 내일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작은 이벤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문자 보내요. 조금 수줍지만 사랑해요. 이름도 안 쓰시고 네, 뭐 들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얘기구나 아시겠지만 천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049번으로도 이런 걸 보내셨네요. 신기한 건 아침까지만 해도 서로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불렀는데 몇 시간 만에 남편과 아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데이트 끝나면 집에 가면 연락해였는데 오늘은 같은 집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마치고 정신없이 집에 왔는데 예식장에서 미처 못했던 말이 있어 라디오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국의 신혼부부들과 함께 이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와, 오늘 엄청난 하루를 보내고 오셨군요.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걷기로 약속한 날,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처음으로 집에 같이 들어온 날. 오늘 정신없고 바쁘셨을 텐데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결혼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또 좋은 날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고요. 이 노래는 1088번으로도 청해주셨어요. 존박의 이상한 사람, 그리고 멜로망스의 노래 이어드려요. 해피송.

세상의 모든 책. 산다는 것은 박범신.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추상적 가치여서 그 정체가 늘 모호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석학들과 선지자들은 행복론에 가세했지만 보편적이고 확고부동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모로코를 여행하던 중 사하라 사막 변방에 사는 베르베르족 노인을 만났을 때 나는 대뜸 행복해지기 위해 바라는 게 있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노인은 오늘 밤 비가 내리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라고 대답했다. 비가 내려 황무지의 풀이 좀 더 자라면 내 양떼들이 그만큼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노인은 오히려 내게 반문하는 것이었다. 노인의 가족이 생계를 걸고 있는 양떼들은 전부 합해봐야 채 스무 마리도 되지 않았다. 재작년 여행했던 티베트 서부 고원의 유목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 똑같았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는가? 여름이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다. 세상도 숲과 같다. 다만 자연의 숲은 후루룩 옷을 벗는 가을과 겨울이 있지만 인간 세상의 숲은 절대로 가을과 겨울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쫓아 세상의 숲은 저리도 무섭게 우를창창 뻗어가고 달려가는가.

0: 8월의 첫날이었어요. 매번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면 다소 원론적이긴 해도 이 행복이란 두 글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더위에 지쳐서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나는 과연 행복해지기 위해 뭘 하며 살고 있나 점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 속에서 사막의 노인은 행복을 위해 바라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저 오늘 밤 비가 내리는 것이라고 답을 하네요. 네, 울창한 세상의 숲을 따라 또다시 바쁘게 달려가기 전에 8월에는 나를 행복하게 할 단 하나의 바람이 뭔지 생각해보고 싶네요. 세상의 모든 책 박범신 작가의 에세이 산다는 것은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 유아의 노래였네요. 숲의 아이.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세 곡 전해드렸어요. 아이비의 이럴 거면, 양파 사랑 그게 뭔데, 8138번으로 정해주셨던 태희의 같은 베개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갑자기 남편이 라디오 듣자고 해서 로그인해서 처음 듣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채널이 있었다니. 81년생 부부 엄청 공감하며 듣고 있습니다. 수수자루님. 네. 동갑이신가 봐요, 두 분이. 함께 또 음악 들으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친구처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544번으로는 저 이제 여름휴가예요. 늦잠 자도 되고 출근 안 해도 된다니 너무 신나요. 일찍 잠들기 아까워서 야식으로 떡볶이도 든든하게 먹었고요. 2시간 꿈몸과 함께한 후에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밤새 OTT 영화 볼 생각입니다. 언제까지예요? 며칠 휴가 받으셨어요?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꿈몸도 생각나면 계속 놀러오세요. 9130번으로는 멋진 취미 하나 가져보겠다고 야심차게 뜨개질 세트를 주문했는데 도안을 봐도 코 잡는 법조차 헷갈려 손가락만 베베 꼬고 있습니다. 너튜브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며 낑낑거리고 있는지 제 모습이 웃으면서도 또 묘한 승부욕이 생기네요. 제 손재주를 응원해 줄 음악 잘 듣겠습니다. 근데 승부욕이 생긴다 하신 걸 보면 어떻게든 해내실 것 같습니다. 뭐 영상을 수백 번 반복해서든 손으로 어떻게든 감을 잡아서 터득하시든지. 네, 취미생활 응원 드리고요. 완성, 첫 작품 완성하시면 저희한테도 한번 보내주세요. 사진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4552번으로는 이어폰을 한쪽만 꽂고 자전거 타며 동네 강변 산책로를 가볍게 달리고 왔습니다. 살을 스치며 지나가는 밤바람의 속도, 페달을 밟는 발바닥의 감각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저 멀리 날려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아까 자전거를 멈추고 벤치에 앉아 숨고르며 들었던 이 음악, 꿈몸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태연 2X.

0: 태연의 2X 그리고 르세라핌의 Perfect Night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어리를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5693번으로 보내셨네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러닝한 지 1년째. 밤에는 그래도 조금은 뛸만 하네요. 뛰고 나면 잠이 잘 와서 꿈은 좀 듣다 보면 스르륵 잠이 들고 마는데 오늘은 끝까지 한번 듣고 자볼게요. 제가 꼭 확인하느라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사연이 됐네요. 계신가요? 아직 듣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최백호 에코브릿지 부산에 가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 끝곡으로 남겨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세상이 된 후 세상 참 편해졌다 싶을 때가 많죠? 생성형 AI가 생긴 후로는 더 그렇습니다. 궁금한 걸 물으면 뭐든지 바로 알려주고 깔끔하게 요약까지 해주고요. 요즘은 여행 계획도 AI에게 묻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경주 여행 2박 3일 일정으로 짜죠. 한마디만 해도 맛집부터 동선까지 제법 근사한 일정이 뚝딱 생성되곤 하죠. 모르긴 몰라도 요즘 애들은 여름방학 숙제도 AI가 도와줄 것 같네요.

하지만 가끔은 아날로그 세상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다 같이 지도를 보며 왁자지껄 길을 찾던 재미, 그러다가 길을 잃은 곳에서 뜻밖의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러브레터의 후지 이츠키가 독서카드 뒤에 남긴 그림이 먼 훗날 또 다른 이츠키에게 첫사랑의 러브레터로 동착한 것처럼 그리움이 숙성되는 그 시간도 그립고요. 8월의 첫날이에요. 빈칸 하나쯤 내어두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열어봅니다. 토요일 첫 곡은요,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중에서 앤디 윌리엄스, A Summer Place.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2: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6: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참 다정하다, 사랑스럽다 하는 두 곡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메인 테마, 앞서 들은 곡은 여러분 참 많이 좋아하고 청해 주시는 곡이에요. 라스트 콘서트 생미셸. 청해 주신 분은요, 런너님. 라스트 콘서트 아련한 시간의 기억을 소환하는 곡이라고. 9908님 힝. 너무 슬프고 아름다웠던 영화 라스트 콘서트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고 울컥하네요 하셨습니다. 너무 저 같았어요. 9908님 저 힝 이렇게 잘하거든요. F여서 하나 오셨다가 허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시작할 때 뭐 AI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날로그 세상이 그리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에 알맞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저는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AI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저 진짜 잘 활용하거든요. 진짜. 대본 볼 때도 AI랑 같이 보면 참 좋아요. 근데 그때 문득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대본을 너무 바빠서 분석할 시간이 없을 때 그 친구 작가가 너무 잘 분석해 주길래 걔한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면서 제 분석 능력이 진짜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아, 이 분야는 친구가 잘하는구나 하면서 걔한테 계속 분석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연기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연기 선생님께 의존하고 하면서 제가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나이가 먹어서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에게 빌려온 지식은 빌려온 거지 내게 될 수 없다.

라고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접해도 걔가 내 건 아니구나. 그런 거를 또 이번에 막 스피치 수업하면서 필사를 많이 해보는 게 좋다. 또 하고 또 한 번 알게 된 단어 같은 경우는 꼭 따로 메모장에 적어서 적은 다음에 한 번쯤 실생활에 사용해보는 게 좋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랬더니 정말 제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사용해봤던 그 단어들은 제법 제게 돼서 끊임없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몇 개 되지 않는 그 단어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 기억을 꼭 나누어 드리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네, 잃지 마세요. 자신을. AI는 도움일 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치오카님, 드디어 왔어요. 강짱 언니. 조금은 늦었지만 천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강디 목소리를 매일 듣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신청곡은 처음 첫 회에 들은 벤 이킹의 스탠바이 미 청해봅니다. 영화 스탠바이 미도 제 인생 영화예요. 저랑 비슷한 나이에 내 소년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너무 좋아요. 강디 2000일, 3000일 쭉 함께해요. 또 올게요. 항상 밥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청취자분이신데요. 한국어가 매년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아주 대견합니다. 이어서 여성판 스탠바이 미로 불리는 영화죠. 나우 앤 벤 중에서 들을게요. 잭슨 5의 I Want You Back.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지라이더 중에서 스테픈 울프의 Born to be Wild,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이 아르고 중에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술탄스 오브 스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좀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매미가 어찌나 우렁차게 울어대던지요. 여름이 무르익어 가는가 봅니다. 찜통더위는 언제쯤 끝날까요? 그래도 이 시간 체험이 있어 견뎌봅니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7761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오롯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 더위 함께 이겨내 보아요. 여름이 무르익어 가는 걸 보니 가을도 곧 오겠죠. 그나저나 매미가 이렇게 우렁차게 울어대잖아요. 궁금하지 않나요? 뭐라고 하는 건지. 가끔씩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하는 걸까? 이왕 AI도 있고 발달된 김에 쟤네 말도 좀 들렸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일 끝나고 요새 늦게 들어오면 고양이가 한 호흡 딱 쉬고 아 이러거든요. 그것도 무슨 단어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애처로운 소리이긴 한데. 5528님, 언니 어제 생일이라 가족끼리 강릉 놀러 왔습니다. 아침에 조식 먹고 바다 가서 모래놀이하고 수영놀이하고 체크아웃하러 잠시 호텔 들어와서 듣고 있어요. 남편한테도 운전하면서 들으라고 추천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무슨 이렇게까지. 마치 가족여행 갔는데 애인하고 영상통화하듯이 이렇게 저희 라디오를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번엔 영화 약속으로 큰 사랑을 받은 곡이죠. 제시카의 굿바이. 꽃방 창가에서 애경님, 신혜숙님, 하나미코님 청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3734님, 체험 천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저도 항상 함께 할게요. 제 마음뿐 아니라

청취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곡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영화 보디가드. 오, 휘트니스턴의 런 투 유. 저희가 최영음의 보디가드가 되어드릴게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죠? 영화 행운을 돌려줘 중에서 맥플라이, All About You.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세미의 어드벤처 중에서 브루노 마스, Count on Me 였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책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투게더 중에서 스파이스 걸스 투 비컴 원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완성한 이 작품은 파리 오페라 코믹에서 열린 초연 당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냉담했고 평론가들은 의미도 없고 모호하며 개성도 없고 선율미는 완전히 결여된 작품이라면서 혹평했죠. 공연은 단 두 차례만 올랐고 예정됐던 세 번째 공연은 취소되면서 베를리오즈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심한 베를리오즈는 이런 말을 남겼죠. 예술가로서의 내 경력에서 이처럼 깊은 상처를 준 일은 없었다라고요. 그 작품은 오늘날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입니다. 베를리오즈는 괴테의 파우스트 일부를 읽고 회고록에서 이렇게 회상했죠. 이 놀라운 책은 처음 읽는 순간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식사할 때도 극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끊임없이 읽었다. 이후 파우스트의 여덟 장면이라는 모음곡을 작곡한 뒤 더욱 규모가 큰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콘서트 오페라, 극적 전설이라고도 불렀던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이죠. 그 가운데 헝가리 행진곡은 단독으로 자주 연주가 되는데요. 트럼펫의 팡파르, 그 뒤를 따른 힘찬 행진의 리듬, 헝가리 초원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발걸음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이 강렬한 행진곡으로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베를리오즈의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 오프스 24 가운데 헝가리 행진곡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원래 헝가리의 전통 행진곡이었던 이 선율은 베를리오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극음악으로 옮기면서 파우스트가 헝가리 평원을 지나는 장면에 삽입했습니다. 실은 원작 희곡에는 전혀 없는 장면임에도 이 베를리오즈 특유의 화려한 관현악법으로 재탄생된 이 행진곡이 오히려 독립된 연주의 레퍼토리로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죠.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여섯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이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와 또 인상주의 작품들을 만나볼 텐데요. 베를리오즈, 말러,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드뷔시, 에릭 사티, 라벨까지 오늘 두 시간도 풍성한 음악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를리오스의 가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자 여인. 바리톤 토마스 샘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토마스 무어의 아일랜드시에 곡을 붙인 이 초기 가곡집에서 젊은 베를리오즈는 훗날 만개할 극적인 색채감의 씨앗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그 베를리오즈의 음악에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소박한 폭송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또 화성 진행 곳곳에 베를리오즈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런 멜로디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구스타프 말러의 리케르트 시에 의한 다섯 개의 가곡 가운데 Liebst du um Schönheit,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리케르트 시의 곡을 붙인 다섯 곡의 가곡집 중 한 곡인데요. 말러가 자신의 아내 알마에게 헌정한 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태양을 사랑하라로 시작하는 이 가사에 말러는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담은 선율을 붙였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화려함을 걷어낸 말러 특유의 내밀하고 서정적인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을 메초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의 노래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말러의 류케르트 시에 의한 다섯 개의 가곡 가운데 립스트 움슈나이트,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메조소프라는 막달레나 코제나의 노래와 사이먼 레트리지아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말러의 곡 하나 더 드릴게요. 말러 하면 뭐 이 곡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아름다운 슬로우 무브먼트 4악장 아다지에토. 이 곡이 하프랑 현악기만으로 연주되어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스트링 무브먼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말러가 알마에게 보낸 무언의 사랑의 편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지휘자 빌람 맹헬베르크는 말러가 이 곡을 통해 알마에게 청혼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죠.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삽입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요. 우리나라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도 이 음악을 쓰면서 또 국내 팬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절제된 편성 안에 담긴 그 갈망과 그리움의 정수.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좋지만 이렇게 흐린 날, 어두운 날 들으면은 참 마음이 깊게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가라앉음이 아니라 정말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뭔가 저는 이렇게 새롭게 리셋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곡이 좋은 영향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작곡가는 라흐마니노프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대 사람이에요. 듣기에는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이 당시에 다른 작곡가들은 이미 현대 작곡 기법으로 작곡을 했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후기 낭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라흐마니노프의 이 곡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더없이 낭만적인 작품입니다. 원래는 가사 없이 오직 모음 하나로만 노래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작곡되었는데 워낙에 아름다운 멜로디여서 이 곡을 뭐 첼로나 뭐 트럼펫 다른 여러 악기들이 또 커버해서 연주를 했죠. 오늘은 원곡인 보컬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 그리고 알렉산드르 빌루마니스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 알렉산드르 빌루마니스가 주연한 라트비아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흔히들 이 성악곡들이 가사가 있어서 그 노래하는 내용을 더 직접적으로 알고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감동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없을 때 아만으로 더 큰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또 라흐마니노프 하면 역시 피아노 곡이죠. 피아니스트, 워낙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본인이. 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은 총 4개가 있는데요.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진 않았지만 피아노 협주곡 형태로 작곡된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 하나 또 있습니다. 피아노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인데요. 워낙에 이 파가니니 카프리

왈츠 24개 혹은 또 파가니니의 다른 멜로디들은 후대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어서 뭐 리스트도 그렇고 브람스도 그렇고 이 파가니니의 멜로디를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든지 모티브로 한 그런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썼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역시 이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피아노 협주곡 형태의 곡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라고 붙였습니다. 주제와 변주곡인데 그 가운데 18변주곡 안단테 칸타빌레는 어떻게 그 주제에서 이 변주곡이 나왔을까. 정말 라흐마니노프의 천재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변주곡을 미카일 플라트네프의 피아노 그리고 리베로 페스에게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의 현 랩소디 작번호 43 가운데 제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리보르페스의 기주연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 가운데 1악장 준비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뭐 피아니스트들에게는 평생에 걸친 어떤 숙제이자 태산 같은 존재죠. 뭐 규모로 보나 난이도로 보나 정말 최고봉인 곡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어렵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 완벽하기 위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화가 안 나요. 내가 해내야지라는 그런 도전 정신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 곡을 정말 또 멋지게 연주한 연주자.

마르타 아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이 곡을 더더욱 뜨겁게 연주하는 연주자죠. 아르치의 피아노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드뷔시의 가곡 보수와 아름다운 저녁,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장 이브 티보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폴 브르제이 씨의 곡을 붙인 이 초기 가곡에서 젊은 드뷔시는 이미 훗날 인상주의라고 불리게 될 자신만의 색채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고 몽환적이죠. 이 멜로디 자체가.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과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관조하는 이 시에 드뷔시는 너무나 딱 떨어지는 그런 흐릿한 윤곽선으로 그려낸 수채화 같은 그런 화성을 입혔습니다. 정말 천재들이에요.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드뷔시의 작품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졌다고도 할 수 있는 곡인데요. 이 폴 베를렌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선율선 그리고 화성 진행을 따르기보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달빛의 색채와 그 분위기 자체를 몽환적으로 그려내고자 한 곡인데요. 인상주의 음악이 지향하는 미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을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뿌띠 스위트 가운데 두 번째 곡입니다. 원래는 이 곡이 피아노 4핸즈로 작곡이 되었는데요. 훗날 관현악곡으로 편곡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편곡했습니다. 이 모음곡은 베를렌의 시집 우아한 축제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곡인 행렬은 마치 축제의 행렬이 지나가는 듯한 경쾌하고 화려한 색채감을 관현악 편성 특유의 다채로운 음색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쥬앙 마르티뇽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뿌띠 스위트 가운데 두 번째 곡 행렬 장 마르티뇽이 주연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 작곡가는 에릭 사티입니다. 역시 프랑스 작곡가인데요. 아, 가구 음악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시했던 에릭 사티가 파리의 카바레를 위해서 쓴 왈츠풍의 샹송이에요. 진지한 예술 음악과 대중적인 카페 뮤직의

경계를 허문 이 곡은 소박하고 나른한 멜로디 안에 사티 특유의 위트 또 감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에릭 사티의 주트부 나는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 메라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주드브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 메라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여섯 번째 날 인상주의 음악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어진 곡 역시 마찬가지로 에릭 사티의 곡입니다. 짐노패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이 곡이 정말 미니멀해서 얼핏 듣기에는 진짜 요즘 시대 노래 같아요. 요즘 시대 작곡된 그런 뭐 네오클래식이나 뉴에이지 음악 같기도 하고요. 정말 미니멀리즘.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음악이니까 얼마나 앞서갔다고 보면 될까요? 이 고대 그리스의 나체 청년들의 축제를 뜻하는 제목. 사실은 딱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이 제목을 거기서 가져왔다고 추정할 뿐 사실 새로 만들어낸 신종어예요. 짐노패디. 사티만이 알고 있겠죠. 정확한 뜻은. 어쨌든 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단순한 화성이 느리게 반복되면서 참 그 몽환적인 정적감으로 오히려 요즘 들어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1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작곡가는 라벨, 모리스 라벨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프렌치 인상주의로 계속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 정점에 다다릅니다. 라벨의 물의 유희, 리스트의 초절기교 피아노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작곡되었습니다. 이 곡은 제목 그대로 분수와 시냇물, 폭포 등 물들의 다채로운 표정을 피아노 건반에 그려냅니다. 화려한 아르페지오와 트릴이 끊임없이 반짝이면서 흘러가는데요. 라벨의 두비시와 함께 인상주의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곡을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모리스 라벨의 물의 유희, 파스칼 로저의 피아노 연주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에 준비했습니다. 정말 피아노가 마치 오케스트라가 없이 혼자 연주하는 솔로곡처럼 긴 프레이즈를 조용히 노래합니다. 라벨 스스로도 완성하기까지 마디 하나하나에 극도로 공을 들였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곡했다고 하는데 이 긴 피아노 솔로 뒤에 플룻이 정말 환상적으로 들어오죠. 싹 얹어지면서 C샵 음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전율이 돋습니다. 고전적인 우아함과 인상주의적인 색채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악장인데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마르타 아르헤르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 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마르타 아르리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라벨의 볼레로, 샤를 디뚜아가 주연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단 하나의 리듬과 단 하나의 선율이 15분에 걸쳐서 반복되면서도 매번 다른 악기로 채색되면서 서서히 거대한 오케스트라 전체로 확장되어가는 이 곡은 정말 천재적인 관현악법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피아노레프 무대에서는 그 오랜 반복 끝에 마침내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압도적인 사운드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마지막 날인 오늘, 베를리오즈의 힘찬 행진으로 시작해서 말러와 라흐마니노프의 깊은 서정을 지나 드뷔시와 에릭 사티, 또 라벨이 그려낸 빛과 색채의 세계까지 함께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클래식 음악으로 떠난 시간여행 마음껏 즐기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0: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다 물결을 거슬러 친히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두렵고 막막한 우리 앞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드러운 그 음성을 들려주소서. 의심을 거두고 저 먼 바다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인천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고요한 바다로 김성범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

없이 그저 예수를 따라 걸어갔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 발걸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상지국의 음성으로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화밀리아 합창단의 하늘의 아버지 보내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자비하신 예수여 김요한의 찬양이었고요. 주의 곁에 있을 때 이명숙의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조수아, 김정석, 조시영, 세연 함께하는 찬양이고요. 이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송승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영옥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명주 홀리보이스의 사랑의 송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현정의 샤론의 꽃 예수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연수와 성훈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곽현정이 부른 샤론의 꽃 예수 함께했습니다. 8월 2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백의현과 구경순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요한의 음성으로 날마다 주와 멀어져 이상희의 찬양으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먼저 손영진의 내 입술의 말과 홍의석의 찬양 하늘을 봐.

텅 비어 어둡지가 않다. 서쪽으로 이끌면 서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이끌면 동쪽으로 끌린다. 이익을 향하면 이익을 향해 가고 의로움을 향하면 의로움을 향해 간다. 끌리고 내달림에 모두 마땅히 그 처음을 삼가야만 한다.

이덕무의 무인편 가운데 한 구절, 정민의 18살 이덕무 중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가는 길, 주님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613장 사랑의 주 하나님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이고요.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른 아침 햇살 비칠 때 443장 찬송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어서 CL 여성중창단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에

0: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소리질러! 고! 야! 깊어져! 한 총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 사이버 대학교.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G2G의 Once Again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둥근 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떠날 때 우리는 캐리어에 이것저것을 가득 챙깁니다. 혹시 몰라서, 만약을 위해서. 하지만 돌아올 때 절반 정도는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경우가 많죠. 정말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지 몰라요. 욕심껏 꽉 채운 캐리어보다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쌓아둔 지난 시간이었다면, 네, 이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엔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씩 가려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맞이하는 8월의 첫 주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벽 5시에 일어나 유산소 운동하고 샤워하고 물 한 잔과 함께 라디오 앞에 앉습니다. 2792님. 역시 우리 애청자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찬송이 고요하게 흐르는 이 시간 참 좋죠. Face of our Father, 환난과 핍박 중에도 Yield not to temptation, 너 시험을 당해 Nearer still nearer,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받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비구름을 품은 묵직한 안개가 가득한 춘천입니다. 찬양 들으면서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맙습니다. 지인과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들으라고 권유하는 요즘이에요. 와, 6820님 덕분에 이 시간 애청자가 더 늘어나겠어요. 감사합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Tell me the old,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네, 사랑 시리즈 세 곡을 이어가죠.

요즘 34세 요절한 여성 사상가 시몬 베유가 서정가에 잔잔히 유행하고 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의 삶에 끌렸던 나에겐 반가운 일이다. 독서 모임에서 읽고 싶어서 그의 책 한 권을 골랐다. 많은 문장 가운데 그의 신앙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글을 발견했다. 우리는 수직으로 걸을 수 없다. 우리는 수직으로 걸을 수 없다. 이 짧은 문장은 놀라운 통찰과 은혜로 충만하다. 일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면 걸어가야 한다. 하지만 나를 초월하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실 때에만 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수직 보행이 불가한 이유다.

토론을 하다가 질문이 나왔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성경 공부는 무의미한가? 한 참석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별 유익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면 큰 유익이 있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그 순간 내 안에서 질문이 메아리 쳤다.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가? 그분의 은총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가? 아멘.

동인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일터 신학연구소장 이효재 목사님의 갈망과 기다림.

아침 6시면 자동으로 CBS 레인보우를 켜지게 해놓은 79세 할머니입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 프로를 애청하고 아끼는 팬으로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와, 이런 축복의 메시지. 치포 레인보우 아이디 쓰시는 신금자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굉장히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시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대부분 어르신들께서는 신청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캐스팅 크라운스 노래 Who Am I 신청곡 받으니까 뭔가 더 요즘 말로 힙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온 땅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안돼서 많이 부르는 곡이죠. Who am I? 예, 우리 치포님, 치포 어르신, 또 듣고 싶은 곡 있으실 때 언제든 게시판 문을 두드려주세요. 주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겠습니다. 북앤커피님께서 1978년 여고 1학년 때 교내 합창대회에서 부른 곡으로 이 곡으로 장려상을 받으셨대요. 추억의 곡이군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좋아하는 산을 오를 수 있어 감사하네요. 모란꽃님, 85세 애청자입니다 하시면서 이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특별한 시간이라고 지칭해 주셨어요. 와, 서감님 감사하고 감사해요. 로레타 린의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주의 손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1부 마치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 배려, 존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외로 빠지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웃을 수 있는 힘, 유머라고 해요.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들에게 지금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같이 웃는 시간이 많았어요. 힘든 순간에도 같이 웃음을 나눈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가장 좋은 비법은 멋진 이벤트보다 피식 웃게 만드는 작은 순간들인

0: 카펜터스의 스윗 스윗 스마일, 8월 2일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17님, 우연히 듣게 된 CBS의 음악 방송에 빠져 있습니다. 출근길에 듣던 그대와 연은 아침을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들으니 이것도 여유롭고 참 좋네요 하셨네요. 좋은 음악으로 일요일도 2시간 함께해 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0: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

낸시 시나트라, 리 헤이즐우드의 서머 와인 들으셨고요. 이 곡은 조앤님 신청곡이었어요. 그 전에 7976번으로 정해주신 클리프 리차드의 서머 홀리데이 보내드렸습니다. 7976님, 주디 25년 지기 친구 부부랑 여름 휴가 가고 있어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 부산에서 1박, 동해에서 1박 가고 오려고요. 앞집 401호, 402호로 만나 그 소중한 인연이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겠습니다. 예전에는 그쵸, 한 뭐 25년 전쯤에는 아파트에서라도 되게 이웃들끼리 정말 친하게 많이 지내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게 없어져서 아쉽기도 한데, 와, 너무 좋은 인연이네요. 행복한 휴가 보내고 오세요. 4208님께서 노땅이라서 올드팝도 가끔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노땅 말고 뭐 좋은 표현 없을까요? 본인이 노땅이라고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려니까 좀 그러네요. 인생 선배? 언니 오빠? 아무튼 우리 인생 선배님들을 위한 올드팝 저희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도요. 1963년, 1967년에 발표된 곡이었고요. 이제 보내드릴 두 곡도 꽤 연식 있습니다. 1982년에 발표된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 4290님 신청곡이고요. 5348님 신청하신 쿨앤더갱의 프레쉬, 1984년 곡으로 함께 할게요.

휴가 시즌이라서 도로에 차가 없네요 하신 노을님. 노을님은 휴가 언제 가시나요? 노을님의 첫 신청곡 셀린 디온의 I Love You 보내드렸고요. 마이클 런스트락의 Sleeping Child, 보이존의 No Matter What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704님, 주디, 그대와 연은 아침 들으면서 출근하다가 잠시 병가로 쉬고 있어요. 저는요, 요즘 선곡이 더 좋아요. 따라 부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려워서 팝은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 아침이 더 행복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가요가 훨씬 더 많이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아프세요? 병가로 쉬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좋은 음악 많이 따라 부르시면서 쾌차하세요. 6482님은 주디와 라디오 관계자분들 덕분에 아침이 즐겁습니다. 한 번은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선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말이라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선물 주셔도 되는데, 저희 택배 잘 되는데.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감사드려요. 이런 사연이 선물이죠.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코나 마녀 여행을 떠나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7594님 신청하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스토리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더 내게 마이 쉐로나 2904님 신청곡으로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1894님 제주도 2박 3일 여행 중이에요. 늘 함께 집에 있다가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하는 짧은 여행으로 돈도 깨지는 기분입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아무리 매일 보는 가족이어도 배경이 바뀌고 또 환경이 달라지면 좀 애틋해진다고나 할까요? 좀 새로운 모습도 보게 되고 그래서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더 돈독해지셔서 돌아오겠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동결건조기는 설계

휴가 마지막 날 왠지 착잡해지는데 아 내일 출근하기 싫으네요. 그럼에도 오늘 선곡들은 쥐깁니다. 거실 가득 음악으로 꽉 채우고 듣습니다. 아, 휴가 끝나셨구나. 그래도 휴가에서 얻은 에너지가 있으시니까 내일 또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브래드의 오브리, 0224님 신청곡, 그리고 비지스의 매사추세츠는 5780님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소녀감성님, 강원도 고성에 캠핑 와서요. 텐트 접기 전에 마지막 감성 누리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이제 텐트 접고 쓰레기 모아서 버리시고 현실적인 마무리 작업만 남았네요. 강원도 고성에서 누리는 마지막 캠핑의 감성, 이 노래들로 배경음악 깔아드립니다. 카디건스의 러플, 맨디 무어예요. When will my life begin?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0299님 신청곡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이매진 드래곤스의 On Top of the World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2부 듣고 계세요. 9509님 주디, 아 글쎄 이 삼복더위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 들었단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제 밤부터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덥다 덥다 할 것도 없을 듯 싶어요. 이제 금방 시원한 바람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이제 8월이니까 8월 중순쯤 되면 계곡에도 들어가기 힘들다고도 하고 이제 금방 여름 지나겠지 하면서 저도 달력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금요일이 벌써 입추더라고요.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다 싶기도 하고 마지막 절정으로 치달을 더위 조금 두렵기도 하고 시원한 가을을 기다리면서 두 곡 같이 들어볼까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서영은 가을이 오면.

아이유의 가을 아침,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들으셨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소소님, 주말 아침 담당 남편의 요리 친구 주디. 주방라디오 고장나서 제 휴대폰 레인보우 블루투스에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에 요리 소리와 매미 소리 들리는 일요일 아침 평화롭고 좋네요. 주방 라디오가 진짜 꿀템이거든요. 저도 주방에서 일하면서 다 해봤어요. OTT로 드라마도 봐보고 너튜브로 뭐 이것저것도 봐보고 했지만 역시 주방에서 일할 땐 주방 라디오가 최고입니다. 주방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덱들도 많으신데 의외로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방 라디오 강추입니다. 라디오 고장났다고 또 레인보우로 들어주시니 감사하네요. 높은 하늘님은 휴가 가셨나 봐요. 매일 안성 집에서 듣다가 거제도 둘레길 걸으면서 음악 들으니까 더 좋다고 하셨어요. 아침부터 엄청 덥다고 하셨는데 잘 산책 마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레이첼 플래튼이에요. Fight Song.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주인님과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피캡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피캡
2: 홈픽.
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0: 홈픽.
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엉덩이가 무겁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나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장시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죠. 진득하게 앉아 자기 할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 성실하고 또 집중력이 강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건강에선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아무리 효율을 높여주더라도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몸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몸에 부담이 쌓이죠. 이때의 무거운 엉덩이는 건강의 최대적입니다. 일할 때는 눌러앉아서 집중력을 10분 발휘하되 중간중간 가볍게 털고 일어나세요. 집중할 땐 진득하게, 건강을 위해선 털털하게. 가끔은 스트레칭 한번 해줄 필요도 있고요. 좋은 성과와 건강은 균형을 지킬 때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